0: 그렇잖아요. 빨리 연대 가래가 연습해라 건데 오늘
1: 아.
0: 그 구신대 코고 연락 있긴 했더니 같이 낚이 전자카인 하나 카고 또 어때대 이 카이오나 것은 꺼내 투어 티가 이오나 꺼내 생야티 전자다 개가 내신 아이오나 생각이 늘르네.